0: 골수! 서버가 세이프티! 이로부터 샷스다 약보부터 이비티에서 가펌으로 슈 바벨덴 나우스! 미나르다 쿠타르드 바벨 슈포지션은 달리아박트 무르다우스!
1: 저기요.
0: 약보부터 이체리의 도로 서버한다지 서버가 세이프티 도로 크로마드! 러뷰네우디 심디 어치무드 무르다우스! 오타스브 우삭 도트야 에그리도 카포토 메리 양포마스 비시타스 오이나 기득한 소는 에그리도 오토 에그리도 누는데 사카라텍 노스와 코아리스마 기성은 이친데 코아리스마 우르드르가 골 유캔널 밀고 였드 리카르도 코아리스마 77인지 다키카 비시타스 비스브르단 기리에 누리오 orta zile, yapma ortayı çift yumruk son anda Fabri. Cezalara kafa vuruşu Fabri uzandı aldı. Negredo 3. gol şansı. Caner yanında. Şimdi Kovarejma. Çaprazda vurdu gol. Mükemmel bir gol daha. Ricardo Kovarejma. Maçın yıldızı oluyor. Kendisinin ikinci. Beşiktaş'ın 3.
2: Need a reason to smile? Comfort Dental has you covered with new patient exams, including x-rays, for just $19. That's right, only $19 to get started on a healthier, brighter smile. With convenient locations, flexible hours, including evenings and Saturdays, and a team that truly cares, Comfort Dental makes dental care easy and affordable. No gimmicks, no stress, just quality care when you need it. Get comfortable with Comfort Dental. Call or visit ComfortDental.com today.